전방위적으로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인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선으로 시홍수방지 감음대처 총지휘부 밀강제방 밀강향 하와자촌 산사태 지점 밀강향 밀강촌 영안하구 등지에서 제방 신체보강 산사태 지점 정비 등 상황을 현지에서 고찰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전 이미 장막에 진입해 극단 날씨에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단식이 집중 강우, 산홍수 및 산사태 방범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전시 상하에서는 반드시 마비하고 해이한 사상을 벌이고 홍수 방지, 위험 대처, 재해 구조에 입각해 우한 검사를 앞당기고 방범 조치를 철저히 시달해야 합니다. 정돈 장부를 항목별로 작성하고 정돈 시한을 세밀화하며 정돈 책임을 실제적으로 풀어줘 우한 정돈 배환 관리를 실행해 근원으로부터 장막이 안전 위험을 해결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계층별 홍수방지 책임을 긴밀하고 실제적으로 풀어주며 당정 문책 한개 일토 두 가지 책임을 지달하고 책임 목록을 세분화하며 책임이 사람에게 관리 지점이 일터에 확실히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 연동을 강화하고 수리, 기상,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황, 물상황, 지질 변동 데이터를 공유해 예보 정보가 직접 촌호에 전달되고 위험 대피가 사전에 포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포장 비축을 억세게 틀어주고 기층 위험 대처 대호에 실제 조작 훈련을 조직해 군중 전위 위험 대피 대비책을 완벽화해야 합니다. 24시간 전문 인원 당직과 지도 일꾼 근무 인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위험 상황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전시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장마기를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4일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임 왕연이 집법검사조를 인솔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소수민족 전통체육보호발전조례 관철시달 상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선으로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훈촌시 제5중학교 등 학교에서 소수민족 전통체육시설 배치, 특색 과정 개설, 교사대우 건설 등 관련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이어서 소집된 좌담회에서 검사조는 시인대 대표 및 시문화 방송 및 관광국, 시교육국, 시민족 종교국 등 단위의 관련 책임 일꾼으로부터 전시 소수민족 전통체육 발전 상황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관련 의견과 건의를 수집했습니다. 집법 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례 학습, 선전, 관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훈촌 실지에 입각해 소수민족 전통체육 자원을 깊이 발굴해 소수민족 전통체육 항목에 생명력이 있는 전승을 추동해야 합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부대 시설과 관리보호 기재를 보완하며 사업 체제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부문의 직책 분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금 투입의 보상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재정과 사회의 다원화 용자 경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련은 재판원과 전승인을 양성해 훈촌의 소수민족 전통 체육 발전에 인재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융합을 추동하고 특색 있는 민족 체육으로 향촌 지능에 에너지를 부여해 훈촌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대학 입시가 림박했습니다. 훈촌시 고중 3학년 학생들은 정력을 집중하고 침착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전체 교사들은 정성과 힘을 다해 호황하고 있습니다. 교정 안팎의 곳곳에서는 리상을 향해 달려가고 청춘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청춘의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군촌시 제1고급 중학교 교수 청사에 들어서면 지난날의 장난스러움은 조용히 사라지고 대신 침착하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넘칩니다. 교실은 필과 책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교정의 가장 감독적인 선율로 됐습니다.
3년간의 연말을 거쳐 학생들은 시험 전에 초조함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하면서 시험 종점을 정리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하며 가장 평온한 리듬으로 지식 체계를 탐구하고 시험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 면모 및 환경 혼란 상태를 상시적으로 정돈하고서 그늘의 본방수구 기자는 시구역의 골목길, 주민 서구역에 대한 비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중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위생 사각지대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골목길 및 서구역 건물 모서리 사각지대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져 있었고, 녹화대에는 비닐 봉지 등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별적 곳에는 장식으로 발생한 건축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벽돌, 모래 등이 오래동안 제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 면모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기 등 해충의 번식과 악취 발생을 더욱 쉽게 유발합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는 청소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적집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바탕색입니다. 이에 공범한 시민들은 생활 쓰레기를 규범에 따라 버리고 제멋대로 잡동사니를 버리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호소합니다. 관련 책임 단위에서는 관리 직책을 절실히 이행하고 사각지대 순찰과 정리력도를 높여 적출된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고 환경 정돈을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주거 환경을 전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부문으로부터 요한한 데 따르면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시에는 한 차례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수는 주로 5일 새벽부터 6일 새벽까지 집중되고 그 과정은 혼합성 강수를 위주로 단시간 내에 강한 강수, 천둥과 강풍, 우박 등 강대로 날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평균 강수량은 6내지 90mm이고 단일 강수량은 최대로 100mm 또는 그 이상이며 1시간 강수량은 최대로 20내지 3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과정의 단계별 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일 밤부터 4일 낮까지는 구름이 많다가 작은 비가 내리고 3, 4급의 편동풍이 불며 기온은 섭씨 14도 내지 19도에 달할 것입니다. 4일 밤부터 5일 낮까지는 폭우가 내리고 3, 4급의 편동풍이 불며 기온은 섭씨 11도 내지 15도에 달할 것입니다. 5일 밤부터 6일 낮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고 2, 3급의 편서풍이 불다가 3, 4급의 편동풍으로 바뀌며 기온은 섭씨 11도 내지 1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강우량이 비교적 많고 국지적으로 단시간 강한 비, 뢰우와 강풍, 우박 등 강대로 날씨를 동반될 수 있으므로 강한 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 중소 하천 홍수와 지질재해 등 2차 재해를 주의해 방비해야 합니다.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벼의 증원 촉진 조치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도시의 저지대 및 지하 공간의 우한 조사를 잘해 국제 강한 비로 인해 도시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비하고 강우 기간 교통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농촌 군중들은 제때 옷을 증감해 각종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공천단 훈춘 시위에서는 애심 기업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과 연동해 조화 기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시구역 각 소학교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사로운 관심을 전해 그들의 실제 곤란을 절실히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꿈을 좇고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늘의 길림성 세일대 관심사 위원회 춘풍선전 강연단 단장 한김문이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위대한 장정 정신 전승 변강 국방 소위사 되기 전문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진실한 군대 이야기, 생생한 혁명 사료를 담채로 장정 정신의 세대적 함의를 상세히 해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의 변강 지역 위치에 입각해 국방 안전의 중요한 의의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소년 아동들이 가국 의식,
국방관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군촌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군촌시인대상무요원의집법검사소에서집법검사를전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4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은홍수방지사업조사연구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고수하고장마기위험우환의모호를받고홍수방지와홍수대비각항조치를실속있게틀어줘홍수방지안전방어선을전방위적으로튼튼히구축함으로써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시홍수방지감염대처총지휘부밀강제방밀강향하와자촌산사태지점밀강향밀강촌영안하구등지에서제방신체보강산사태지점정비등상황을현지에서고찰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당전이미장마기에진입해극단날씨에불확실성이증가되고단시기집중강우산홍수및산사태방범압력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으므로전시상하에서는반드시마비하고해이한사상을버리고홍수방지위험대처재해구조에입각해우한검사를앞당기고방범조치를철저히시달해야합니다정돈장부를항목별로작성하고정돈시한을세밀화하며정돈책임을실제적으로틀어줘우한정돈배환관리를실행해근원으로부터장마기안전위험을해결해야합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계층별홍수방지책임을긴밀하고실제적으로틀어지며당정문책한개일토두가지책임을지달하고책임목록을세분화하며책임이사람에게관리지점이일터에확실히시달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감측예보련동을강화하고수리기상자연자원등부문에서실시간으로비상황물상황지질변동데이터를공유해예보정보가직접촌호에전달되고위험대피가사전에포취되도록해야합니다응급포장비축을억세게틀어주고기층위험대처대호의실제조사훈련을조직해군중전위위험대피대비책을완벽화해야합니다24시간전문인원당직과지도일군근무인솔제도를엄격히집행해위험상황이가장빠른시간내에상부에보고되고가장빠른시간내에처리되도록확보함으로써전시가평온하고안전하게장마기를나도록확보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4일훈촌시인대상무요원의부임왕연이집법검사소를인솔해연변조선족자치주소수민족전통체육보호발전조례관철시달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진행했습니다집법검사소는선으로훈촌시제1실험소학교훈촌시제5중학교등학교에서소수민족전통체육시설배치특색과정개설교사대호건설등관련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이어서소집된좌담회에서검사소는시인대대표및시문화방송및관광국시교육국시민족종교국등단위의관련책임일군으로부터전시소수민족전통체육발전상황에대한소개를청취하고관련의견과건의를수집했습니다집법검사소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조례학습선전관찰사업을지속적으로심화하고훈촌실제입각해소수민족전통체육자원을깊이발굴해소수민족전통체육항목에생명력이있는전승을추동해야합니다소수민족전통체육기지건설을추진하고부대시설과관리보호기제를보완하며사업체제기제를건립건전히하고부문의직책분공을명확히해야합니다자금투입의보상기제를건립건전히하고재정과사회의다원화용자경로를확대해야합니다인재대우건설을강화하고결혼은재판원과전승인을양성해훈촌의소수민족전통체육발전에

인재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융합을 추동하고 특색 있는 민족체육으로 향촌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해 훈촌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대학 입시가 림박했습니다. 훈촌시 고중 3학년 학생들은 정력을 집중하고 침착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전체 교사들은 정성과 힘을 다해 호황하고 있습니다. 교정 안팎의 곳곳에서는 리상을 향해 달려가고 청춘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청춘의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 교수 청사에 들어서면 지난날의 장난스러움은 조용히 사라지고 대신 침착하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넘칩니다. 교실은 필과 책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교정의 가장 감독적인 선율로 됐습니다. 3년간의 연말을 거쳐 학생들은 시험 전에 초조함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하면서 시험 중점을 정리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하며 가장 평온한 리듬으로 지식 체계를 탐구하고 시험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 면모, 미환경 혼란 상태를 상시적으로 정돈하고서 그늘의 본방수구 기자는 시구역의 골목길, 주민 서구역에 대한 비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중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위생 사각지대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골목길 및 서구역 건물 모서리 사각지대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져 있었고 녹화대에는 비닐봉지 등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별적 곳에는 장식으로 발생한 건축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벽돌, 모래 등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 면모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기 등 해충의 번식과 악취 발생을 더욱 쉽게 유발합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는 청소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적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바탕색입니다. 이에 공범한 시민들은 생활 쓰레기를 규범에 따라 버리고 제멋대로 잡동사니를 버리는 행위를 삼갈 것을 호소합니다. 관련 책임 단위에서는 관리 직책을 절실히 이행하고 사각지대 순찰과 정리 력도를 높여 적취된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고 환경 정돈을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주거 환경을 전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한한 데 따르면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시에는 한 차례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수는 주로 5일 새벽부터 6일 새벽까지 집중되고 그 과정은 혼합성 강수를 위수로 단시간 내에 강한 강수, 천둥과 강풍, 우박 등 강대로 날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평균 강수량은 6내지 90mm이고 단일 강수량은 최대로 100mm 또는 그 이상이며 1시간 강수량은 최대로 20내지 3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과정의 단계별 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일 밤부터 4일 낮까지는 구름이 많다가 작은 비가 내리고 3, 4급의 편동풍이 불며 기온은 섭씨 14도 내지 19도에 달할 것입니다. 4일 밤부터 5일 낮까지는 폭우가 내리고 3, 4급의 편동풍이 불며 기온은 섭씨 11도 내지 15도에 달할 것입니다. 5일 밤부터 6일 낮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고 2, 3급의 편서풍이 불다가 3, 4급의 편동풍으로 바뀌며 기온은 섭씨 11도 내지 1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강우량이 비교적 많고 국지적으로 단시간 강한 비, 뢰우와 강풍, 우박 등 강대로 날씨를 동반될 수 있으므로 강한 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 중소하천 홍수와 지질재해 등 2차 재해를 주의해 방비해야 합니다.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벼의 증원 촉진 조치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도시의 저지대 및 지하 공간의 우한 조사를 잘해 국제 강한 비로 인해 도시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비하고 강우기간 교통관리를 강화하며 도시농촌 군중들은 제때 옷을 증감해 각종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공천

한훈순 시위에서는 애심 기업,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과 연동해 조학기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시구역 각 소학교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사로운 관심을 전해 그들의 실제 곤란을 절실히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꿈을 접고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근일의 길림성 세일대 관심사위원회 춘풍선전 강연단 단장 한림문이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위대한 장정정신 전승, 변강 국방소위사 되기 전문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진실한 군대 이야기, 생생한 혁명 사료를 담채로 장정정신의 세대적 함의를 상세히 해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의 변강 지역 위치에 입각해 국방 안전의 중요한 의의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소년 아동들이 가국 의식, 국방관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고속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섭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은 현재에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에 대해 검사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권평 청석의 대학 입시 관련 종료 지시 비준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성주 당위의 포치 요구를 참담하게 시달하며 사업 책임을 기밀히 토로지고 정성으로 세밀하게 대학 입시 조직 보장 각항 사업을 잘 추진해 수많은 학생들의 꿈 실현의 길에 보가 후황해야 합니다. 림소림은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에서 시험장, 방송실, 시험지 비밀 보관실 등 종점 구역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관련 책임 일꾼으로부터 수험생 입교 안전 검사, 시험지 비밀 관리 등 상황에 대해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천가만화와 관계되고 공부만 수험생들의 미래 운명과 직결됩니다. 정치적 립지를 높이고 대학 입시의 정확한 향도, 공평 최저선과 선발 기준을 확고히 파악하며 대학 입시 관련 봉사, 보장, 지원을 전력으로 잘해 대학 입시가 안전하고 평온하며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기호를 엄숙이하고 인력, 물력, 기술을 결합한 입체적 방어 통제 수단을 총괄하며 시험장 배치, 감독관 순환 근무, 시험지 운송 및 관리 등 환자를 세밀하게 관리해 시험 문제 유출과 정보 누설, 시험 부정 행위 등을 엄밀히 방지함으로써 시험장 질서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뜻한 봉사를 최적화하고 시험 전 스트레스 해소, 심리 상담, 정서 안정 등 정신 건강 봉사를 잘 조직하며 특수 수험생과 질병을 앓는 수험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부축 정책을 잘 시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응급 보장을 강화하고 시험장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깊이 있게 점검 정비하며 교통 통제 유도, 소음 관리, 식품 안전 관리 등 종합 보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뢰우, 폭우 등 극한 기상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완벽화해 대학 입시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김호, 요림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4일 시당위 부석이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전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을 현지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험생을 중심으로 각 측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대학 입시의 전반 과정에 대한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잘해 전력으로 평온하고 편안한 시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시 대학 입시가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전후로 훈촌시 제1고급 중학교 훈촌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 등지에서 현지 조사 연구, 현장 회보 청취 등을 통해 시험장 시험 준비, 수험생 입장 모의 훈련, 지휘 중심 운행 및 비밀실 관리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많은 학생들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고 천가만호의 절실한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민생 대사입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의 각항 보장 사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조치를 세분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하며 엄숙하고 세밀한 작품으로 매개 시험 준비 환자를 절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시험 사무 안전 관리를 엄격히 틀어지고 시험지 비밀 관리에 각항 규칙 제도를 엄수하며 비밀 유지실의 당직, 시험지 이동, 보관의 전사슬 절차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직무 직책에 입각해 교통 소통, 소음 관리 통제, 의료 위생, 응급 처리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보장 조치를 시달해야 합니다. 각종 돌발 상황 응급 대비책을 보완하고 응급 처리 절차를 세분화하며 응급 인원과 물자를 배치하고 극단적인 날씨, 돌발 질병 등 각종 위험 우환을 주시하면서 시험 전, 시험 중 시간대 응급 준비를 잘해 많은 수험생들이 침착하게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호응해야 합니다. 김호, 요리미,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5일 시당위 보석이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보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훈춘 시범구 관리위원회 2026년 제3차 주임 사무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숙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 시 심원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와 호남성 장사 류양 시 폭죽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선주 이전 시범구 오지 신호탑 용지 선정 방안,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중심 소방시설 승격 개조 등을 실시할 때 관한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은 발전의 최저선 경계선으로서 안전 생산, 기초시설 개조,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등 종점 사업을 확정하고 안전과 발전을 총괄해 시범구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시범구의 산업 특점, 단지 배치, 통상구 업태에 입각해 소방시설, 전기, 가스 사용, 특수설비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면서 전방위적이고 그물식으로 종점 영역의 안전 우환을 조사해 안전 생산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계획 선행, 편민 기업 혜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신호탑 위치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하며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중심 소방시설의 질 제고와 개조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관선의 안전, 도로 통행과 단지의 건설 순서를 총괄해 시공이 기업 생산, 군중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통상구 부대 기초시설을 가열층 보완하고 통관 연성 조건과 경성 조건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다국 무역의 용량 확대와 질 제고를 추동해야 합니다. 주체 책임을 다지고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며 대상의 신속한 착지를 추진해 기초시설의 질 제고, 안전한 발전 환경으로 시범구의 대외 개방과 해양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펭수회, 리조휘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길림성 1210 보세 다국전자상거래 수출 업무가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업무량은 동기 대비 4.4배 증가해 동북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전성 대외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2024년 말 훈춘세관에서는 동북 삼성에서 처음으로 다국전자상거래 더하기 보쇄 창고에 1210 보쇄 다국전자상거래 특수구역 수출 모식을 착지시켰습니다. 이 모식은 훈춘종합보쇄구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기업이 직접 화물을 사전에 수출해 종합보쇄구 보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고 구역 반입 즉시 세금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이 생성되면 화물은 구역 내에서 분류 포장을 마친 뒤 훈춘 통상구를 거쳐 혼적돼 국외에 운송됩니다. 1210 보쇄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고자 훈춘세관에서는 전담 사업팀을 구성하고 전담 인원 접목, 종점 계획, 시달 추동에 전사슬 배환 봉사 기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업무 골간을 14권으로 지정해 기업의 장부 설립, 허가 취소 및 명세서 신고 등을 일대일로 지도했습니다. 통관 환절에서는 예약 통관 더하기 비침입시 검사 더하기 혼족 운송의 조합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운영했으며 훈춘도로 통상구의 7 곱하기 10시간, 철도 통상구의 7 곱하기 24시간 예약 통관 봉사를 결합시켜 전반 통관 시효를 약20% 향상시켰습니다. 통상구와 인접해 있고 통관이 신속하며 원가가 통제 가능한 종합적 우세를 비롯 훈춘 1210 보쇄 다국 특수구역 수출 모식은 이미 소미, 련상 등 50여 개 국내 대중형 플랫폼 기업을 성공적으로 흡인했고 휴대전화, 태블릿 PC, 가전제품 등 100여 종의 국산 브랜드 상품은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 상하류 기업들의 집결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확대 발걸음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0: 보고 있습니다. 업무의 계속 성장을 주동하는 동시에 혼춘세관에서는 감독관리와 봉사의 균형도 함께 중시하고 있습니다. 상무, 세무 등 관련 부문과의 정보 공유와 협동 연구 판단을 가강해 보조금 사기와 세금 사기 위험을 엄격히 방지했습니다. 수출 감독관리 환절에서는 무작위로 기업의 영수증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문 정보를 대조 확인해 가격 부풀리기와 호의무역 행위를 방비했습니다. 또한 CT 스마트 판독 시스템, H986 대형 컨테이너 검사 설비를 운영해 정밀 추출 검사를 전개하고 감독 통제, 조기 경보, 처리에 폐환 위험 통제 체계를 구축해 전 과정에 규범적 감독 관리, 위험 통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에서는 농사철을 다잡고 정밀하게 시책하면서 촌경 생산의 각항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농업 증효, 농민 증수, 양국의 안정적인 생산과 풍작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마천자향, 양포만족향, 삼가자만족향 등 중점 농업구역의 촌경 파종은 이미 기본적으로 결속됐고, 전간 제초, 병충해 예방 퇴치 등 모종기 관리 사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훈촌시에서는 양국 안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키고 과학적으로 총경 생산 사업을 총괄하며 재배 구조를 합리하게 계획하고 양국 파종 면적을 안정시켰습니다. 요에 따르면 6월 1일까지 40만 8,500무 한전의 파종을 이미 전부 완성했습니다. 그중 옥수수는 28만 4,300무, 콩은 9만 6천무, 기타 작물은 2만 8,200무입니다. 수전도 이미 11만 9,700무의 모내기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촌경 생산의 질서 있고 고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자 훈촌시에서는 촌경 물자를 충족하게 비축 조달하고 종자 화학비료, 농약이 정밀하게 농가에 전달되고 충분히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농어물자 시장에 대한 전문 감독 관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가짜 저질 농어물자, 농민을 속이고 농업을 해치는 등 위법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고 농어물자 시장의 경영 질서를 규범화해 촌경 생산 안전을 근원으로부터 보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 일꾼을 조직해 전간에 찾아가 순회 지도, 기술 질의 응답, 경험 보급 등 봉사를 전개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관리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재배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망종절기인데요. 24절기의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은 소만과 하지 사이에 있으며 이때를 전후로 모내기 또는 여러 가지 작물의 씨 뿌리기, 옮겨 심기 등으로 농가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하니까요.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날씨 변화에 따라 농산일 잘 배치하셔서 올해도 풍성한 수확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맘때는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운 만큼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0도. 춘화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17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9도. 양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0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0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1도. 영안,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1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0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18도.